0: 영화는 진짜 그래?
1: 스파트 당이라 네 안에 세비스 워더폰 연 스파킨 암타다 너희여럼
0: 갖고 빼놓고 여럼 갖고 빼놓고 아니 매매치는 놈이 너구나 갖고 빼놓고 아니 이래 뭐니 있는 놈 개똥아래 뭐니 있는 놈 개는 이래 개똥아래 암 시끌
2: 맨놈 대본 개프로드밴 다타
0: 노래 스타 똥아래 똥아래 더 뻑 안 되냐 뭐봐 다다 깁진 프로드밴 다다 깁진 니가 나 꼬는 놈 빨리 당이라
1: 이 매또 안 되니 딱이 어 니리 수어

5번 팀에 또 농구나 요한이 매우리 FM에 지난 번 나인 나왔대 다이리까요? 어스나 따로 와 이렇게 니 무슨 말야 대 팀에 뜬다 말이야 망아 땅 이렇게 내 빼야 나거나 요한이 매우리 FM에 지난 번 나인 나왔대 다이리까요? 야강아 이때야가나 매우리 FM에 지난 번 나인 과다 여가 대구나 아예 건사 건사 바 나가매와이 농구라 메이가이 아우와타부 가려우 웰링턴 노시란 고라아르파 아, 예쁜 대표 가르기 때문에 가라바라바나 거임 아웃다부 가려우면 때문에 또한 러러나 기우메이카니 요한의 뱀에 뉴스이란 웰링턴 뉴스이란께 오요간에 꾸남 말아 고탕기대 배나오라 얘기나 기요한 메우리 FM 89.9 나원티다 이르까요 콘사 콘사리 아나키 이로구야카인데 뜨꾸아야메이 때모스 아우칸타나야 바바키 바이나 분 뱀 메우나놈 농오라 맨남타부 메이카니키 나원티 뜨다 이르까요

이분 때문에 또 내배 무슨 말이로 건다나 한 달에 본 연나라 남번 달에 본 날에 이수원이 매우 하겠다 보라고 하고 이수원이 매우 니기나 고임 구해라 고간나가 바람 가까뜨기로 이나 원디 띵 아픈가 이유 나 고이야 간 뺏담 로마 이분 나 고이야 꼬라 가기 가로로 고로로 나 고명 아이야 긴 이나는 띠 따이야유 가나 이 바람 가까뜨기로 이 나 원디 띵 아픈가 이유 맨시 열이 연나라 남바리 이수원이 매우 하겠다 보라고 하고 이수원이 매우 kaya kan sirak hindi ting apong ayo o kakano ko na pepa naam kakatikiro ay may kandi. Nang aligi tapio wadi takatangtang ayo ay walirik tuktan ay mina sa mga kaya na ko nara sponsor kanaya timetuan yay ti ilimin roro ko nara tarapuan din ting apong ayo.

아니면 매일은 남 암스폰선 데메든나노 암 캄파나데 딘타리니기 언데다 요데 상우라 낭 타우로인 간네니 부스마이 로건다난 메든나노기 쿠나키아 땅이라키나 고예 요아니 마우리 FM 89.9 나 원데 딩아봉아유 고야레고 다디레페 이나노 남 나눈 이나눈 딩아봉아유 과 메시지기 엠데이터기나 건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PPA Māori FM 89.9 o yonana pe ndesi ko mekai ikana ko kunam ara ko tangiria pe nana ko yon panani Māori FM 89.9 na wante tinga ponga yo